0: 아저씨 사망.
1: It's time to go to bed.
0: 또 핸드폰 하는 거예요?
1: 늦게 자면
0: 고운 피부가 다 무너진다고요.
1: 사이고는 케이코쿠 데스.
0: 지금 잠이 들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.
1: 아래 아래
0: 못 말리는 아가씨.